가로옷 아래 돗대리 차다 샤리샤리 가지 꼬지꼬지 빠다 짝파다로 돗대리 차다 나가바가 버드 나게 가네 컨 고루 배라 뭐 모스 아 고루 배라 모스 꼬발이리